0: 그 보여요. 그냥 그 잘 표현이 잘 그러고 좋아요. 와 좋아요. 와
1: That's a firm wolf, that's a good one.